0: 지데 제니 조보여 봐. 근데 랭케 쳔보려고 그러고 드르르는데 바바가 고시 바바가 고시는데 다 메조드 셀현르디 메조야 소사게 세더 주남 땡고는지 대인세도 카제 조반래는 롱아와던 줄와던 렌차와 너바 양는 너바게세고 다지 저다 데니샤라 소바 총땡지라 소바 띠스 쥐여바 나모그리 든데 땡고를 접단지 든든지리 조차 메드 소삭 야 쥐지 산줄하고 그래 쥐단 된바 어떤데 그래 땡고를 접단지리
1: 나슬라스
2: 베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든 제위 니르 쥐탑당
3: Jongchwe kanta di song hizi ni di tan lang duen nong ni ling maru yue.
2: Sengke namba, tata che che seng yi ba ne kam ki lung ting che di tan lang duen hi bi le ching dire.
3: Che nambi di tan lang duen si bi kam ki lung ting seng jo ro gas hyo.
2: Nga tsui che che lu sen nian che di tan la seng kur xie jing yue.
3: Che ji nga tsui lin tsi la do nan si jo ma ji ba nong ro.

0: ຕົງກາລະກັນນິດດິນຍາຫຍໍນະດາຕົງກາດິຍາດຊາຍາບາກິຕິບາດຕົງຄາກດຸດດາຍຸງສ
1: ດຶນເຣນດຸກໍດຶນເຣນດຶເນຈະດາກຸເຊນທຸບໍກົນລະກຸເຊນທຸບໍກຸດຶເຣ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ບຈຸມເຊນເຕນເຕນປາບບະກາດຊຸກາດຶນເຣນດຸປາບບະກາດຊຸກາມາຍິນເຊຣນາຄິຕາງຊາດຶຄໍຣາຍິກລຸກປາບບະກາດຊຸສົມລຸກຊຸຍາກາຄາດນໍນດຶກຸນຄາຍິນປາບບະກາດຊຸຊຸນຈົງການດຶຣາດຶນເຣນດຶດີຈຸມເຊນເຕນນົງກະເມດຸດຸຫຍົກຈິມບໍຈິມບາ ຕົນຣິນດຣນົງກະເມດຸດຸຫຍົກຈິມບໍມບາເດດດຶກາບລາຈິນິມໍດຣິງຊິມໍດທົງຕິນດຶຊໍຕາຣິຊາດຶຈິນິເຕຣິນິເມດຸດຸຫຍົກຈິມບໍມບານດຶດດເນສາມາດລາງສົນລາງສຸຫຍົນດຸກະຕໍຈິໂຣຍາກະກຸນຄາຍິນດຸກະຕໍຈິເຣດເຊດຶດເນດາເມຫິນດມາສົນຫຍົກຈິມບໍມບາສົນດເນຫຍົກຈິມເມຫຍົກຈິມບໍມບາສົນເມຫິນແນງກໍໂຣກໍດິຊໍຕານດຶເນດເນຈິສາມາໂຣງາວາດັນຊິວາດັນແລນຊາວາ
0: だぞ、ロジョナネってそう、ジュダンでまれた。ロンアルジョルでさ、カサカヨルゴ、ディノのロンヘンクソンで、ナバでしょば、レンサバで、だ、ディスジュダンでまってんで。てんでいんさで、てんでけさまべちゃいげながぞ、100個だ、おま。うん。でね、じだてんさんさまでのゴンアラソバ。のんじ、のんらジュダンでばくせこんで、てんでてんじ。で、ねがじもれんか。なぞなぞ。うん。すげなば。
1: ᱥᱮᱡᱤ ᱛᱟᱫᱟᱥᱤᱱ ᱜᱤᱵᱤᱞᱮ ᱪᱮᱱᱫᱮᱱᱟ ᱵᱮᱨᱟᱱ ᱥᱚᱡᱚ ᱢᱤᱱᱡᱤ ᱠᱟᱝᱜᱮ ᱢᱮᱵᱟ ᱠᱟᱫᱮᱱ ᱧᱟᱢᱟᱞᱟ ᱵᱮᱜ ᱥᱚᱣᱟᱨ ᱵᱤ ᱡᱚᱱᱤ ᱛᱤᱱᱵᱤ ᱥᱮᱠᱚᱱ ᱛᱮᱞᱚᱜ ᱠᱚᱞᱟ ᱡᱟᱱᱫᱟ ᱛᱟᱱᱮ ᱥᱤᱵᱤ ᱪᱟᱯᱟᱛᱤ 조그마레 된제 효체에서 된제다 되는지 등산다 뭐 좀 좋아야 온데 다시 하자와 찬을 이렇게 진한 조그마레 단원 된제 온데지 나무 그래도 뇽스 된죠 되는지 차 그래도 뇽스 된죠 놈 그래도 뇽스 된지 등산 체력이에도 된제로고 내가 저 벌써 와서 보면 이게 나 된제 좀 그래도 요래 된제도 저렇게 진이 남다 그 둘아 된제다 되네 지속에 다치도 그렇고 고요다 던지르고 던지르용도 지금 뭐 뭐치사 좋아 야들이 그 준서 던지지 주 체잡어 준 던지르용으로고 내가 망보지 되게 체용도지 제단 조사와 그래 되니 당아치 안용대 봐 놈용용 차용용 던지 그래 던지대 내가 좀 몰아 지래
0: 나서 나서 더 꿈띵 다게 가네 근데 내세나 야나
1: 나서 다 꿈데 지단 은시에나 디 Nishajiga wandashiye na shobaa de la yorgo, shobaa yaa lonca la da todong kaapsa la tini chuku chonjaam zota nochi. Tiisi ma chuku tsapo tsajang menba, tindra taa poba kaansa ji namjun nin thong de na, shobaa, dachizu yaa lonca todong tun thong de na, tini ji chaa de zo hlaan roja dan, tini

0: 아메리카다 제가 망부지 게라라 샤우르바 디 텐제 샴즈 칸지 저야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디 텐제 샴즈 칸지
1: 안케 소리 들발 안티네 주순데다 다 소신다미메 나영원의 차선에 교차보다는 배디 사치다 강글로 레스루시 나라비네 죽들이 막 지금 배나고 가손을게 메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직스상 단제 안디 오늘 젠디 돈 샤벨 소과 돈제 소스 추부 소엘 소과 응 소스도 바지기 내다이나 근지 돌 차견 야르도엔다 근지 돌 몽구스 도데레 이네다티 쉽지 알아선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 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딘주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기디 물로기디 다 쉰주 봤으면 딘데질 단데 나래도 봤자 먹고 제비 딘데 또 난치겐디 미세스케 메바 니네 다 벤처장 우이글 루규문에 차샤비네 개용기 니만에 다 봤던 데 오침부 유바 딘데기 루기디 유주다 다 딘데 좀비네 당한서 세트리기 고치베 제제 직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모호발라네 지네 로규간네 유부다 니네다 로춘조돌 오냐마 린딘데지 유부다 벨 온딘데 존샤세 지기 지카스토엔 유부다 로춘치스 유 딘데 뮤제 센다 제비 당한주 단데 베베 무유기 그래 로규디고네 시에비네 먼저 동화 미리 늪중 어촌 난게 아니 들로규게 나가지레스
2: 나스가
3: 단다긴라게 상대 칸나로야지 상상적 자라드게 긴라지는 그 파메지 제상적도 푸베야 신베게 긴라게지 응은론딩 바다든데 안토르스라 페뉴유베 페베사자
1: 나라오네 차차네 드발로 춘주군드네 지네 무게 지게든델 떠나 제베 마세베 마시코네 잘하다 또 반영배 리타다다 또 바지고 소농라지스는 먼저 또 바지기 미르기 캐친데 매잘라 참물로 가버지지 춘주군데는 딘데다 국백이나 고자 예배시고 또 발레그메도 또 바캠 파친지지 안 잘라도 또 존유메시 단부도 잘라 반나기지 존유메
2: 아
1: 또 바이짱게다 이게 미 대물로 샴데칸데 조에 처진 자네 당은 저 제나 참물로 고르겠네요 제나 참물로 고르겠제 진행은 저 베베 대박의 능력이 당고 멋이라 오시라요 말바 아니 근데면 되던 막강에 십 체지자 다 가서 그래 어머니 조냐비네 들로큐 근데나 벤처신데 로단도 로컨데나 산티넬 강에 망우체다 이네
4: 녀원의 제비는 따다 녀손지에다 들고네 망우치기 파조 계지시야다 즉각 소그랬뉴게 동계세한테 뭔고도
1: 맞아 대외 장가단데 간주 견한게 인군님베 다 가서라 고산에 가고 요르바 근데 지 뭔고치 땅아래로 오래도 또디 다 망시디 지그럽들든 루드다 다조디 가르스니 지네다 일자가네 마 사샤자 장무디 마좀 딘데가네 강에 시부터기스 니네 다 디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 돌 딴디네 파네 지기 야르토에 다 딘디네 마카 소레 누이디 드롭가디 유메 그네 그네 그디 유메 디게 강로다 직마 차창 주수행이스
2: 로스
1: 미 츠조 루캬요 마르발 땅아레 미르데 달로 땅네 주이보르나 로다 가소레 안주 이기나레 베베무 지구 멤버 게난게무 나메무 때데 망구여라 먼저단 얘기나 옆데 이마쇼 걸서 말베 디겔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 틀리데 얼바 어 디게 창머지

조남초 차라자가 메다 강사를 토지유비 여자 마시치 미신남 야나 바게치 된 라보예 담보 차라자가 무교바교 강이스나 게 미사리리지야 라제 민킨지 차라자 무교 니 人把 담보 당 님바 선바기치 미시치 콘스도비 차라자 그치 미시치의 희킨주루 마니오라 차라자 무교 선 차라자 킨지 차라자 시 탄코르치 니투 마히바라 차라자 무교 예 차라장키지 차라장의지 난콜더 징의 유미 마히바라 차라장미교 나 솔란당 두루비 너지 장마 마주바당 년카 장세 마시고 차라장미교 주 발라위 주치 수비 주송 방점당 장주 방점 차주 디치지 삼 야나 메다 토시 니스 린야지 시타 마시고 차라장미교 D. Kakabi donlam dang ne ke la chala jam kyo. G. Chala jesi nin jan do bar la wi ngui bu. Yue ba da zang se ma si bam ya na din ya chi si ta ma si gong chala jam kyo. G. Nin jan do me si ma kyo bi ga su chala jam kyo. G. Si chin ba dang rin chan chi nin

ཁྱི་ལ་ཁིན་ཇོ་ཁུ་ཅི་མེ་སེ་དེན་ཅ་ཅི་ཚེན་རེ་ཅ་དེ་ཧི་ཅི་གོར་སིན་ཤོ་དེ་ཡ་མེ་ཞུན་ཐོ་མ་ཐུང་གི་ཡི་ཅི་མེ་སེ་དང་གང་ཅ་གུ་སེ་ན་ཁེ་ཏ་མོ་ཟོ་ཐ་ཡིན་ཁྱོན་ད་དང་མེ་སེ་ཁི་སོ་ཤི་ནི་བ་ངུ་ལ་དོ་ན་བ་ངུ་ཅ་མོ་ཁ་ནི་ཐེ་ཀ་ར་མེ་སེ་ཐོ་ནི་ལོ་སུན་ཇོ་ཐ་ཡིན་མེ་ཞུ་སི་ས་ཅ་ཡ་
기 멘반참 키시 서 웅가가 메세타이 심바녀키 룬바당 자리 룬바 심바딘 룬바서 방위토 요규 대다시치 양루세니 멘반참 키시 라중네치 닌칼리 요타 간자인세나 게 사용 담보 시로당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즈키 기당 대인 바게 라이크 기당 타진잔 되바당 고양서 조버 되밤 양나 녜와 바도당 냔도 저현도 주문조와라 저코도 예니 되바당 캐기 자저 양사당 타진잔 시디 기드당 저녜와 소지 닌칸 못해 응고 시그 니 칸비난다 친체 체비 워예니 고라 송쇼 시그 kāngbī shirō tō jī cun ngāng jī mū rōng. Gādi jī cī gē kōng gā hī gō tāng dā chā xiāng bū sō sā nī mī xuān pō jī rō sūn gū. Kāng jīng tī tūng bī xio tūng tā rā gōng rōng dīng bī ngāng kāng jīng gū. Nī, kio rō, dā tā tāng tī cī, nio tō dīng jā jī tō sār bō gū. Rīng tā lām yāng nā yāng zā sār dī nī nī yō xī mū rōng. Kio rō tūng sō yō bā hī cī, 차도 사예라 다예 시디 뉴도 종종가 요닌제 르디삼 야나 토사 주규발리 종종 디니 주무송 힌도란진니 뉴요 시무송라 야사제 사동암 야나 바도다 도봉크 제도 예무송 자자 바타키지 제츠나 종종크 니스 로무송어라 디응 이딘히 구구 심바 교로그 니치 자캬 체카 탄코치 교위 교가당 교로 준대 문비 니츠 유미라 양세 다예 시디 니비 제디 시글라 니보가 타니스라 조뉴비니 뇌라 마다 기스 준르보와당 뇌라 긴근다 추고 니바 왕보 신제기 보기 이니 매인 보그 토가당 동부 팀보 장 토보 소유스라 보강토 시그 르코더 자캔바치 장포 조암 야나 조롱 코더 먼저 강토 시바당 큐로기 마치르 응고 시그바기인

干嘛你去参加这里？对乌克兰那国三万多，当然那什么茶吧，没多做，什么茶吧没多，他了，或者马上或者中国，或者他了，其他国不中。刘家干了安全牌了，你查他吧，哪国牌的？印度、蒙古、内蒙古牌的，没啥没啥，他们这里，我从这里来了，没了，印度其他国不的，也打不的。印度其他国不做就他了，你看没了，满大的了，口头要了，大的卡的，口头他了，大的带的，他了，行程能干的，大一点。 개바텔라 따자다고 개바텔라 따카텔라 삼버고 챤타 쭈디고리 텔라 코르카 제르고 따데도 다 깨시텔라 따자오리 짠나고 캣타마 따자요리 따텔라 무와 고커요리 텔라데나 다 사당케 따데 니도리 고제토데라 따자오리 따텔라 므르 차자오리 다네네 두제 제르고 뽑아텔라 토네나 아쇼 두제 제르고 레네 니도리

0: 심족 제주 때 인라 이제 텐더 샘캉제 팜카 피비 팜카 예예 끼니 좀매
1: 디나 가리 이키다 가리 쇼나 가리 스나 소데다 참마 존치 빵도 수다
0: 랑기랑라 닝제동 혀사유나 난주 옛니 난주 닝도도비 자마포초동 파마던치 간이 로카소 혀사동 샴제 쇼토
1: 랑기랑라 난지 렌자레 낭다 치지포초초라 낭위 난주 대인도 랑기랑라 쉐예마지 갈리예 아히 소나로
0: ndorna
1: ti tere ni so so a che da che zin che ya rang se rang la wang wi se la guo cha che ni rang ke rang la nin je da rang ke rang ni xiang ji xiong gong zu ru sen kan chui di la don han nao di sen kan chui di jia zha wa xi bi de tang ke rang ni da de tang ke xie zu zhen ge

0: 新苏党旗偷得盘松土，中国共产党旗固执他用教育体，企图就此造成独自灭。边疆党基础狂批，却用年将多机构的拥有去告诉我他，共产党与中国组织了固定党所给两天出，我就露出一团毒血，立即表决协商入室。职工党中央旗主席选拔徐小莲旗。这个不是习近平去松懈给情绪西宫当期人为设计定所的动画谈与这个西宫温柔的用玩卡就电击谈就对你这节约了孟族当小卡期年代与同名生命定送谈强制投为西宫党足用求求了三六准备谈乔就给这些扩掉闹事我自龙个前期超过中国别特具规制开前谈谈不了多年秋对本土谈秋落人民谈秋对人民亲民期间的六种期间见了统治湖大前年女婿有贵解渴必须狂别谈米给狂不起就是起恰恰了不起了估计东有因习俗有事古宗六座中央起主席选拔刘小梅以古宗六座起六点九的命啊中国共产党党就嫉妒两不谈就嫉妒三不动画念不图连个主播界求救人正随着矿期立即停笔前年同名三对谈各自苏醒老子给告知了兄弟家不谈现在三对谈听列三对念至丁十七班估计动所的命令得是丁十七年初赛头为现在仍促谈仍都让笔温柔的用玩仍笔求救人习俗有时台湾孟族长幼那群中央体育主席选拔孔令质疑 GQ 主席习近平给那位松懈处中国籍给造成他孔令听闻母亲他用起不他亚局并对台湾玩听之起拔策划也有你给逼日念累他念至狂逼丁色帮我接七鬼拔念到那月我自策划也有你给别日念至给罗居人类中西我对丁色起不他亚局并对台湾瓦他听之前年中国南北停车间期六千六点吹入托中华民日期为东周围六月三八年度对轨习俗于不是应用所作年这年错期当作于空民主席选拔李斌期这个主席习近平与松懈开启年调整三百当他的给他当多久多为遭为人行期签订一些形式我们就六将他老大的丁色前年当给秋岁给桑家他就做给桑家体孟年的变局了必须狂变来故意动为国内进步了越乱切脱罗点局的命案这个书记以组织那位卡教导帮阿的进步点个机会习俗于不是当秀康利亚米道北面的周广全起这个书记习近平起提出起美国米斯巴塔罗月起美国米斯巴年就闹他给用米制卡给民望给江南三百丁月谈求着三百切记交给别不归那有时当秀康利亚米豆被命令龙前期敲鬼军把命令求自己阿国民四别持续几位独戏的地念连念了些宿敌遵循丁色七八谈求不进步心了强烈虽听令我谈特别取别求救人米日加他的旗恰恰了不起念头丢不他米日加他的旗随即念就求救人习俗又不是
1: 第六五年八百年初团结阶级正大突破五亚经济龙松就一人西林给特色唐波的西康组多特别三边风桥营养用六年当年孔德皮也团结起特别唐帝国列团主的团结松就所住所帝国居住体系温团特朗最新级别最新那所卡接东上东地级别的我亚前给列团设计组的帝国居住期间更新把吃松了年往所用解约吉林省行长春重开的宽城区团山三郎长山美道董这地规及登位及书记党部吴亚前年他路公路出去入住了皮皮月年冬江面中面积落入长山美道董这地规了长山南地规系去不谈孟西恰秋的直接恰密藏我谈美绿国绿族性计划刚刚于别忙做忙话重播金字牌的给他杨氏团把这给你最远大大个别的吴亚琴地规及书记的国下期不谈光给仍意了明色几个岁月吴亚琴给年前呢按住地规的名了长山美道董这地规系民族呢扛着读谈到民族民族别南望月江其中按住地规的美道董这地规系都组成起去的事天天按住人民上不赢了新月及普通样引起就有吴亚琴给龙女婿年纪大了列顿胡大主的 폭등 뒤 미국의 통교 유입에 균도라 교류도바 제휴. 공기 니지호 땡에 족신신 숨기 디구디 무예수 미도둠레 디구식도 죽균도비유. 오야진기 지초기 퉁홍신다라 땡사미베 뒤수 미 퉁홍니 퉁홍 약슈디인바타 당연히 미소초기 퉁홍 땡슈디시 디르딘 급디리 나랑기 개윤슈베 당연함 디구난로디 나수탄냠도 디구 죽균기 레둔추슈규 리버둔바 인시주유 딩기자라 장산 미도둠제 디구디 장팅팅타 장식식도 균니 망조 디디지세 추기 댐베 디구식도 규르규 장산 미도둠제 디구 슝레 강기 로레카 지금 팀디 숨도 갸하삼기 주미 뒨동 하기 체진상마 주미 익사 주낭 루규진 뒤도도 최실타 달로 지도 규유 디구 기수지르 고샤 시바니 송 우야 진기 카바르 앙탄디 지자 좀난 자르 유비 튼다 충사 카바르기 주응의 기와타 순랑기 진보 기와니 튼다 제와 겐소타 민주소 탁주 제로 제비 공기 정인이 중미수의 김다 인시 꾸리 수의기 주거유 장산 미도 동제 디귀기 중미 꼬디히 수지 우라기 디귀 낭 튼다타 니수 강토 유미 창마 긴기도 김산지리타 중미지리니 공기 니니 더불어 지위 안수장 콩탄 자와라 김산상미 추기 성교 인시 주유
0: 디글레 코네 비원의 수 부디 콩비츠 망솔 겐손타 리주 지비 튜법 시주 기니슈 무지 송두 송두 팅순바 다우준비 시초니 비징토 공소 제시 증진부 당소유 소지 부장 허종키 당기 소진 접개부 소수 루튠 시진핑 기 소신 나회 당중앙키 초용니 침달 기급 용교 교용시이 특주 구지 최상니 구디뉴된 당화타 초용니 침달 기급 용회 지용기 내부 现在产业出不及吧中国开球点别基础人路起成功马拉咱们前排丢桑都纪念金刚中国组教了路居人经济重置套月基础人不是贺中期龙经济超过中国别人你基础人路停止不经济孟西颠不顶我他教用你修养别各自丢个音别成功了地念孟西颠多他文化颠簿 碰了偏不接去跟送你吧准备替我也不接你出现头位沉重了地念便就接受空别了想地说他明晚起地对了进来跟送去吧你个台真是文国他希望结合给地家他空别给这边了送用接不接去你沉重给人不妥就用你基础人路停止不接给各组中机会牺牲于不是
1: 第六年被评论出，三个月把了阶级公平堂，教育委员会干的许多重要的事呢。年度你资助率卡松别，开启你给组织南站，你家的相聚接不谈。看，榆林的各位民生改变，盟友国同居路，接动国别松就双啊规制接什么事？天呐，第六开启你组织南站给三度下站相聚接什么事？第六年送。 계급공패단교류지운영행강기지위례리존일대센타냠제기권리균고로통주로계동구제시디남장계진제동십기줍등속준제바라갭교로제바테다 센제사르듀탄지추법규기중함성용라소지추규기짐주멍시지구계진종결기사오동남차와추비례자계진높규감추줄람사바토림롭수비세토르통
0: 铁蛋切不及下个月所归他随即点笔这个月蓝水三对所给切的不啦滚地抗救东西预报他铁囊江南给马教他蒙语都这他人工蓝水推上都动了他这局局给重给起足球三四级准队南北局局来给局的切吧行列给出人出队局局定色都动了所不再投票过年给今年给组织连接看了滚地动局预报是第二个月库内比文的次三个月 中国所政坛女主民政的作业许多钱把心呢到处把中国所政的这一期他的给端长给进入就差出什么题到空不里给今年列国差松拍了又不是第一呢列国进步的端长对面拍了又不是国会讨论的不应呢我都是被端长给进入就差松什么题到空不里给今年列国差几拍了又不是 陆地出现直接诉准他群众直接诉准军政直接诉准女主准雄起金军陆接诉准所诉准给国国来了样忙都周围能去中央不约不是 마조 토네 대비는 딘자 규노르키 마조 리주기 창보르키 듄자 야지 응업중업시 차 숨심부티 다오콩물에 야지니 레고사니 파로타 디나 장남 긴진대지타 거주 긴진대시 북남 긴진대시 정승률계 레시지에 창마 야지 응업중연키 야기 캐콩수 리규부시
1: 디글레군의 비비네수 녜자라 중국제지 거주공세소 거주공세비비 지자 낭문바라 다오 듬베체 응안인기 추수 레고네송 칠송 체비 중국 낭세 칼람기 주베 바세이 바눔소니 중의 조교인 바시 마로 당제기 10제 세신이 칼람람티 지리게제타 팀맹기 칼람 동부제리 고릉업주타 칼람람티 지리게제 연기 칼람 동부제리 고르갸인 바시 추구만세를 주바라 바눔소니 중의 도주 민바타 지바타 사르시 메균 포비 멍미 雄丁图, Wangbo, Gunshurway, Mimanyan, Doba Jeki, Jubei Basi, Bernum Sunu Jung, Chega, Jogun Pashi. Sido Chungwa Shina, Tanda Ju Simbe, Bernum Sunu Jung, Chesi Tantuna, Jili Gejeta, Timengi Kalam Lam Tila, Gorosum Jogutan, Jili Geje Yenki Kalam Lam Tila, Gorung Upju Jogun Pashi.
2: Namo, Chetingi, Yang the Dinejo. 그래 피규르긴 도자 인터넷에 다들 굉장히 센시버드니 비알룬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니세드마 우르소타 유진게 금이부 리무 코네 로베나 츠유바타 카디토랑체 균투 자창토 조심부시 우르스 교송부이 취추니 대겹다니 유진키 막주지제 막보시라 동디다유 지주유바타 유진키 요즘 타삼탄 파타 지리니 동합계 유비에 우르스 농조장 소르지라 동대당유 지주유부시 이시민에 우르스타 요즘키 니투 튜냠토 파르구 지수 치루 동심부 디토니 유세 정구타 능세타 진지 지초소라 삼로망고 동심 유부 친구유 지주유부시
1: 디글레군의 비비네즈 팔레스타인 이슬람 고구의 레구 하마스의 추진지비 강사 규기 시초년초를 중래강기 세초닌 하마시 가샤 규토 니치 지비 자자 우윤행가 메바르 소규타 가샤 규기 시진 토담 왕자 가샤 계급기 시진 우윤행가라 제주 제규 처지 지신 유지 캡자 제유시
0: 콘세 송교년 준 슈켄 딘승 왕게 라탄 다우 주인 리센 경고난겐 다우스리나시 생근인게 샴라 무티토 중앙 롱친니 진지급력콘 표결 롱친키 리센 신다세로나
3: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4: Chakto gupe chijuyi, mu chi shuze lembar chi.
3: Mi chiki, zhuyang si, gyangzhu che cho.
4: Nyamzho rinu zhuwani, ngenji dende, yangzhen shiki.
3: Suchu kang shiki, yu ki minan, yongwar chi.
4: 미리카기

0: 기겐 체모와 하산 유나르 기사르 고브라 토르크 외 청진 직주르 독지 치바티 최신 예전 시기 토니 어리든 진빈 독초게 뜻주타 제와유 미망 부시기 청진 직주니 테가라 어리든 문지 치기 유베 리지 전도 예스 탐보로 응암드 치게 유제디에 밀리키 사르고브라 청진 직주기 시드딘리르 군디 동기로 카야르네 평외토 먹주 균딘 진도는 주로 체바타 먹주도 당외 응유 까마지지 참아 롭스탄 면주 소바지에게 산이 캐리용한 시시 청진 직주니 먹주기 추제시 제제 균도
1: 남시 균도니 미지 용라 체베 투몽키 젠로시 인베 티웨 뉘치타 먹주기 치답토네 탱규 쪽부 용동타 장도 피게로 군디 동균니 계지지 초기 추시케 친식시 갭종티워 바즈르타 중코 여름난제제기 투몽토 초고된네 탱규부동왕치 여종총제 고인난제조디 탱규총제 기진냠레 섭도동화타 콜러시뷰 장도 탱융초교교수 동치 레디사바두규 니동캠이니슈쯔양을 루에다와 죽지바 냠제게 초기 남시군도 중시 지친조 캔초기 초친팅숨주바 바즈르키 빌룬토 초신 天狗不动王前我从重些国营南极组派给客团社会忙不唐林胡大投约你动下面你是做主流的王阿巴巴子坦中库有人南极界南极旗出国短片演变文年天狗不动王前我从重些国营南极里团旗在内西巴土蒙托明大归体南极旗密切坦来给客户居共重些特具蓝水所给南团卡塞水的提托年 냠레람스티 콜레시부르 캡체 치슈기 게용기 탱급부동왕체 영총총자 준유 점린토이기 피게 조신비 계급 치슈인비 중크 통드팔숨토 투몽타 개발유비 겐치자툰 타이콩치디 청차록툰타 냠레 니편키 콜레시부 남시 주교말라 준교로 군디 후다단네 갸치 피게 조신비 계급타 냠용냠주타 냠레 딩섭치디 콜레시부 장도 초교러 군디 동치 리기 개침표유 바즈르키 장도 피게 캡콘키 중국탄 냠레체 교로 체투 통신 지구유 계급니부니 사탈 벤조롱의 체인 개진시 인비 퉁콩기 렉차탄 퉁레 초지 피게 기구 구지 铁 섭리 人心 切怎么点不탄 뉴교사부탄 장도 의지 뉴주 송경소 캡콘기 냠레 파통 양신 갸치외 니외 로시진 지유 무주 냠레 균퉁안 딩습도 친유 天狗不动王前我从重些国营南极组的天却你比四句比这谈念名比这我主念了解了我为熟能改起来的开琴三百扩顿切约巴兹尔克让给科技天狗不变我从马拉族中了电表岸滚地东西约不谈你懂下面你是这段落科技切过足够谈 你懂下面送去了超用的拉达车就是巴兹尔肯问你就那天狗冲着你库里有四句给拉车行之了便就讲到超过了滚地动位腾尊才是开清洗干事改给图片那个谈那则起天度所天用天空给来车准备抗力切不够做那里日给讲到人不了滚地动话谈切不及这与偏债给来修了滚地动话谈 芒族历史动画基础展演美吧用途动画界了滚地单年把自己根据皮界了归属三百年去世明儿科了西部讲到秋秋了用用滚地动画探天狗不动往前我从重些国营南极组问题推着皮界给了军团团月空到一个区域给天狗重些直属组共谈 天狗不动细节，从这一段蓝水所开空了明年，别人眼里定色不动话谈，空到一个开启天狗从这色彩谈，都是预备人心共同安切入动画，从这定翠切入动画，基本谈每个人看马在体外忙为，讲到偏见给开空所，过不接切的，空到一个开启，能细节门外都这谈，讲到马脚。 军队从天所开空给娘们定时的动画偏远给

0: 치고 샤예 나자 예빠르 니마 나조노 치바 지도 군님 바드랑 니나제 케신가
1: 드네 치 쮸비 체 나자 소암니 니마 쮸비 쮸엠도 소 다다조 라운드 치 쮸비 니 시디 치 쮸비 빠르 봄도노 치 쮸고 파가 나자 소암니 파야 던세 디제 미치 출레타 유마스톤제 치니제 파가 나자 나니 예밤이 상가세 네게라 니토조 야치지 템드초와 차추레암 김피비 뒤터 추롱 헝고다 추향 자주라 도나세 바타자 세도 세비 눈세 먼저 위 탑람비 그 다 배당아 바기 시 쮸비기 체 나차 소암니 님아 특급 참 손히도 데 니챕트나라 송데 다단 잠데 쮸미니 달티나니 다리 배당아 바기 다다 쮸브리도 데니 배당아 바기 시 쮸비니 배다 쮸바기 시 쮸비기 배도 본도데 노브기도
0: 데니 체니 룰라 마피 돈챠르 시 챵바나 야미 쉐체 나노 거챠르 심풍샹니 로라 사수이죠 랑존니도 할지 로데 루지 참다 능거르니 yelam xiang xie de xiang xie de peng bu men ju po lu zhe bi ci ni da nian a qi ci jiu ding la zi quan ge dan ni na da bi dan a ba ge ci ban ni ru la ma bi dong qia de xi qia ba ban na ya mi xue qi zi kui xing ge da ci ni ru la ma bi dong qia zong nen qia ba jie ba jiu xing ge ga si ti ba song na da ya mi dan de li nong qia jue qian bu wo re zi quan ge dan ni qi la go le xie yan na le po lu zhe bi ci ni da ci nian a qi ci jiu ding la zi quan ge
1: 드네다 다와레라 사치메라 근조와 캄케치 조테 베당아 반달 찬소나 제라 단더 조와 메추 캄케 치비 요체 찰롱소 바조마 세브라치 지네 파산타 포브 쳄카트 데네비 샤제이토 챵다 룸부치 바타 치 주도네 락바 단주치 셀로피 소터 테유야 이치 치 니에네 파산 주커카 테니비 샤루 듀이도 시제 로다마르히 다 페당가 바첼 찬소나 조아 캄히 체초테 매치니 캄티케 체리제도 줌시 텔라티니 요첼라 찰론소 바초 망주테 세브라치 지네 파사타 포브 쳄캇 텔니피 샤제토 쳄데 룸부체바타 치주론 락바타 한주치 셀로피 소터 티유야 이친보리제도
0: 드니 페당가 바케 신 바치콜 휴야나라 치바 솜 주 지 쳄 쳄아 쳄주 쳄듄 쳄거 녜시 녜히송 녜히게 Nyeh gochi chikola yin zi kwenka. Ta konglo nga nika peda nga paka da xin dodi xio zarko. Xiamla tirinka zaka cijio kola ngu tren dodi xio na.
1: Tene ta tren ki zaka cijio xio na. Tren na pugu meta lu dawa nga pi cipa nyeh ni. Jeda dunpi ci dun riza mgmer kama chomtu njongchu meni. Chui chi nda yuwa kaza paade kal. Pumta o noa da hachi lo tu. Tren namgo na chong namgo ri. Ngaro chusu juu ni la dosu tun sam kal. Saani pius nyeh soam za lakba njongchu chu ni. Naani pius nyeh ye za pub njongchu lo ni. Yeni pyo yitsi nyeki nga chepi nyeki chok za pasan nchung chu sami ta indi buja loto xiu tsar.

0: 로트바 몽고 크로친 솔로 쭈께즈 데브달이고
1: 나선
0: 돈베 레우나 슈자 로 순주 소니츠 주유다
1: 나선
0: 안티보르다 가소레 잘라티게 존샤한다만다 제네 지벤스멘도 지네 파미르로다 제니네 땅아주 가소레 미리게 땅원제스나 카르네 디게 강어 지게 레파 파메조 시샤다 딘데 제직제게 카메르 딘데 유튜브 안티강 떠나샤제 안슈고 이게 단데 또디난 차차는 니만 위바 정도를 다디에 니만 그 슈디게 유두 담바 이기나로 니 땅고티 다사지 뇽단 윤로디게 니 빈자셔리 이게
1: 맞습니다
0: 니 인주전 니 억울한데 빈자디게 유두 담바 안에 슈고 콘조 캄부디 이게 지네 주구제 니메 야고메다 남시다 전 되게 니 유두바 고유 담메도 좀 콘조 강고 얼마 배소
1: 안
0: 파게지지 주게지지 두 담바 이게 니만 게다 무게 소주지 이메 땡기르샤
1: 간다 길라게데 물로 샹두간 조스데 녀마 문소생들
0: 어 다그라지샤
1: 알라
0: 아슈고 파데제 조제제 두드바 녀마와데 소르디 땡기 이메 어 디나르 진 벤차샤네 잘에 난게네 장물로 파주 지금 자제자고 제제 강로 두스 따라주 두스 지금 도나다 딘데가네 다 사실 주마미 진행하라리 잘하면 그딘데 요리 밤하게 다 가서 그래 유지로 무디스 아니던데 땅 안 주제네 장가보다 따뜻하게 원자만다 아니던데 다양스가 저거로 다양된데 따뜻한데 뭐 유튜브 봐 안다 대주마 대간데 강버지 대투구 유나메나 상게 레저르디 로카셔나 제비
1: 나서게
0: 망조디 간데 니마 무바테스 사지다그란제 장즈데 유제 주고 땅에 중하고 롤다 진주 땅 주고 사지되게 강로 망졸 강바대도 강로 수수수 막권 권좀 제제 디년유도 밤이단 바제 니슈에 매치 옆다 응 근데 지유도 자네다 사지디 메세 강부 마샤몰 비드든 바다 이게 창물로 갸고를 자제 고 차트에서 메세 차샤들 이내도 밤에서 또 저거든 드바 파조 뇨종 지겐데 다 벤차샤네 산뇨존 캄부뇨존 지근들 파존 조존 강로베데 토르베스 차데샤 안테데지도 좀 바니엘마레 빈자가 달리 캄부도 조뇨비 조뇨 아니 드네뇨제 마요 콜니엘니에트 바타 시존레
1: 다다레
0: 카스칼레 사치 토담 드바게 근드슈에다다 다 코르탄 조유베 산네드데 요르바 정말로 규제제 다디 컨트레체는 그래 존유에는 주만 여부 유나면은 팀다 로드 등구 유나면은 되게 강로 자제되고 년에 니돈 집실로네 교비 니도 집실 딱딱한 개인시인 봐
1: 아네 러스
0: 니도 집실로 개인시 개인시 자다 되게 강로 파수 깨지듯이 좀 봤다 아주 또 다시 장난 차셨는 드네야 직가를 자르고 여배요 자고 매배요 아무래도 귀 바찰고 간지 민두스 사치 도담난 게 우지 고르자 제지도 다 계세라 조냐르비네 다 만조다 파조뇨 존재베 바스도 강야고 제냐르스 신탄 미세기드네 자고 민두스 딘제스 컬로나주데 어도 제제미다 돈베 파제 투제 바카지게드네 강에시부스 조디야 자약 치스르제 뜻샹다 돈조 돈조를 차셔내다 만조 디 가래 야데 당고다 디 주어유산 도부 기억으로 가다 디 요아유산제 정돌니에 사슈 단데 조디 사치디 다조 추가소래 다고자야다 조 추가소래 디니엔디 다 순조제 아 디데르 산르스 코소
1: 노스게
0: 아 도체제 당 당고 정돌다 봐야 돼 야니에 사슈에 당한 좀 마음 발티 조는 또 수인 계세 소모도 비네 만두 대다 요고기다 언냠을 쳤어 근데지 수인이스 정돌 수 산수 수고 되게 그러는 배 저진데 나서
1: 아음
0: 그래서네 강부터 비네 고다이네 레라 야디 추인데 고르발 안 추디네 추디 마 티처베 주의 응기다 되게 강나 좀 아 디시샤게 말아주게 안 차르그르데 드바카스갈 예산 수치도 좀 봐. 자고 집에 가면 시부 저기 아니 자고 집에 우리 먹고 때 다티지 망할 수도 갈. 아니 단디데 들지 우주다. 더 가서 가는 예산 수. 쇼고 화주 세든다 되나 간가. 저 제제 티 간다 전에 그랬어. 너 고난한 백에 자고 지야 돼.

0: 저선 먹고 두고 그러는데 나 밑다는죠.
1: 너
0: 뒤척을 줘야 돼. 너 사치 자고라 되게 줘야 다 되게 강로 제시되게 된지 하는 거 속고나 남아 줘야 돼. 너 먹고 싶다고 되던 봐. 나 저 도움도 관. 아 도스도 제제어 다 단부터 마 직수스 삼부티다 니네티 간라 다 그래서 대상도 제 제초배 조진되게 정말로 답되자 문양아래다 심난에 직가서 그랬다 밀리터변 제부디 민수 아산사라지 되듯이 산촌라 대회장이 단디 이근 곳 중에 단부터로 런추즈 진로기 아 주인하러 자신에다 진에 산에 세션다 대박이지 카게 뜻인데 강로게 자교다로는 뭔가 답지지 나는 고라 자신에 달라게 지난다 고래 내단디 데미세 차장을 하고 자신
1: 나스스
2: 다다 지지야 신입이 린치데나 베교 롱치 인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지비 휴라기비 린치데레 나다 치 콘소자 카소가 모처럼 미치 단주리데 시라라 자미자 초기 진데바다 다다 친람 베타제 람버 쇼데 겐체 차도 코윈 긴센다 뇽나 토피 전지소 롱가 휴바르데데 자키 신키난다 냥슈 나와페다 다가치제 GP 휴라 르몽옹시 가데히 주여

센주르티다 지네딩한테 베뱅위디 아니 콜로 규간 직수스 다고르 직접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티 딱딱고라 니만게 소리들발 안티네치순데다 아니 다 소신다미메 나영원의 차선에 교차보다 아니 베티 사지다 강글로 레스루시나 라비네 죽들이 막 지금 배나고 가손을게 매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직스나로 단제 안디 오늘 전디 돈 샤벨 속바 돈제 소스 죽고 소엘 속바 응 소스도 봐 지금 내다이나 근지 돌 자기 야르도 한다 근지 돌 몽구스 도데레 이네다티 쉽지 알아선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 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셔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딘루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기디 물로기디 다 쉰지 봤으나 딘데치 단데 나데다 봤자 먹고 제비 딘데 또 나치겐디 미세스 게메바 니네 다 벤처장 무이글로 교원에 차샤비네 개용기 니만에 다 봤던 도치부 유바 딘데기 로키티 유츠다 다 딘데 좀비네 당한서 세트리게 고치베 제제 직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모발라네 지네 로큐간네 유브다 니네다 로춘조돌 오냐마 그린 딘데지 유브다 벨 온 딘데 존샤세

0: 중화 미리 늪중 어촌 난게 아니 들룩규게 나가지레스
1: 나스가
2: 단다긴라게 상대카마로 야지 상상적 자라드게 긴라처럼 그 파메지 제상적도 피베야 신베긴라게 지 응물론님 바다한테 안토르스라 페뉴기 베페가 사실까
0: 나라오네 차차네 드발로 춘주군드네 진에 뭐기 지게든델 떠나 제베 마세베 머시코네 잘하다 드바 닝베 리타다다 드바 지게 소농라 지세네 만주 드바 지게 미르기 캐친데 메잘라 참물로 가버지제 춘주군데네 딘데다 고백이나 고자 예배시고 드바 레그메 드바

스고위 베카와 진지에 윤데는 가와차비 토마니 히레그 파사당 루글 진주니 주저제 방진인시 시오군진 아주 치미 농구여 디위 베쿨지에 고인은 노양 주저제 방제처 장당 남바르 체위카르 군지에 가보샤유도 주여 샬라 심바불린지니 루키 고지진

0: 하정 까모다 다 얘기 띠바나네 나 뉴로 샤낙 잘보 서바라네 문지스 사토 비근두라 안도 무무다고 옐레츠 그 톡서바시 비 루듀 캐샤남테 말리바미 바 샬락 잘보 근두라 녀선푸기 할람 탑먼도 히 휴네 파타스 타시네 디비기 둘라 오호 두둘롱 비 시랍 탑바 서바토 송금시틀리 저르케나 잘보 근두라 탈키 야 다 할리기 잘보 좀보시 야타샤바 마차타 마찰로 준히바 나가 다시 디비기 딱바 인다르고니 비기 말라리 마자랭가 마보시 다한로비기 무보선보테 한 야메나네 그루 데모 마 야메나네 교탑살기 콜로콜랑 타우상기 신레 엔데리 도케 메달로 링구쿄셈게 나야 딱타슈테르 메달레 손네 두두론체히라 타파셀바티게 테멜레즈 다비기 히투라 두두 토후타구달라 토비기 네크르티 유르고라 토바 포르고카마 샨타멘다 야미 이따모던더 셀바티게 삼노네 헤트엔바디오다 타버시네 야 젤로나라 카투즈 마지 오히시지 디비 구바마다 코 뮬라비기 케샤 메덴조트 메다 메덴 就是做些么的，模糊了做些么的，他判断的结果了，颜色许多呢，对对，大毛战斗十八趟呢，南卡战斗十八趟呢，对对，我来也去打战斗十八，控制不，打了小三个，他们提出去人家来，这做的干些么的，马做的干些么的，因为不给掌握做就他呢，拉六级落下就这些呢，结果给看到了，拍，结果给看到了，拍对，下马军队结果十八趟，人生这些干了些呢，军队结果给你嘛吧，呀，可得龙宝说，你们战斗特别么不。 就养蛮那，不比超级生养蛮那，人工超级生，这个门诊大级生，你听着哪里？马吉的马吉的里个下头，龙宝松给买呢。同卡在宣传他呢的，也许别个丢了，丢丢木兰，养龙给长毛战斗，人生这些干的现在，像那那个穷的，也不给军队他他搞不尼莫得了，这些像那那个也不说不些，养蛮那真多过些，但真多没说多过，但就那不让你跑过，但养蛮那要去过些，但三多比两那得些过，这边给流浪干部的提啥些，我来学习人家，叫那他学那没。
1: Kiri da zazu tadi pazidi, shintong shudin pazidi, tong yandang lorgyun lo zogu, yengma du jerbu nyan roxi, so ne. Tuntun longshin tangmo dendur serbatikin, namkandu yun nangka lachin da tabir, chakjanyin ka kondusin, jerbu zusho, tarkarbo nyimmo de le zogu, kyan na lingru pogu patu namgi, kyo lo kesha ten, lorgyun enda da serbikin, kontribikin, lontan, longshin tangmo dendur, rangatala chanazong.

노는 로동 원래 마치 땅마 탐노 원래 마선이니 미가 졸라다 창조나 게 키즈 리키 삼비나 게 다카르기 메바 조지 산신 다 한반도 포르구 남송라 야미 단들 남송리 도 마쇼다나 존데시 히히비게 둘라 테마타트 다 한롱게 히랍도르제 셀바 르셴텔리케네 제르부기 군둘라 타르키 타단들 남송케 군둘라 타르키 도 히랍도르제 셀바 티샤자니 칼라시네 리게 제르보 줌보체 페난다 마샤바나 르보테케 디바 르셴 압도 리바나 문고 탄라 뇽도리 자소 탄케 디바나 세키티야 타 디나게 유비 노르도나 미치니우토 냠로리 알무카라 데샤나 라세스르도 자바나 사데기 할이 초우리 토마탄라 데브로리 티메치 타르 헨도 셀레스 페페라 다파란소소나 가사리 장주미예 함바 시 텐달라게 쿨레마 메주랑게 함바 시 거조지 파세 버랍니 나롱게 칼라 녀로시 도 후시마셰 콘리 람니 니게 마존 콘리 노파 이네 마존 콘리 멩고지 셀레스 페게 페라다 나롱 사볼 라 처뇨 타소나 투둘롱게 시라 도르제 셀바 뉴로 샤나크 자르보타네 안시단드르 남송게 군두 La tarque qui en est du mou, la langue était ici, l'autre tombe et gueule, la langue à ta la tonne à zon.

무리 세야 바토르 숨쉬 탐바다테야 무하쟁기 부리 세야 토소 카티카 모다리야 테리마 토로 인카시야 레타모 율긴 부마다테야 사야 탄칼 코마니야 타샤레 람고 고르두다 쇼야 다마 아지란투 송나가야 베샤든 다마 은두보다야 남케레 오도 샤키소야 모예

토리 사야 무토소 타티 까보다리야 테리라사 라조시야 처리양이 유주를 올레다마야 둘이 무주 올레마야 무수다지 올레다마야 휴텐결부터 올라쇼 코나나베키라쇼 마홀로라 내결 히히히네 인롱게히라 돌제셀바 탈깔보 니모델레스 내결보샤나 끈둘라샤나 고그그기 잉어터네네 디비기 둘라 샤나떡게 결보셀바 테네코 리농시바 안타시바 중다토바 도후 샤나부존셀바 렘베둘라 탑디비기 도후 뉴롱 샤나충타 결보셀 바르셴 텔라쿠네 디유바 타냠 토 티예기 텔라 샤나 춘타 제르보기 히니마바 야 롱게기 지바테네 니레 임비 두두라 체베레라나 요담이 슈레레 토나 요담이 테레 아미기 하탄 담미기 다탄 다베 튼주케 샤 쿄구 메다무 야 롱게 롬보셰 페나 담마 샤바 나셋 콘타셰비 노르베 테디란 디 란라 테디 나 란라 페 메뇨 물라 티리 튼두 나바 셀레마 모야 테는 차사다 카야 탈로 킹사다 텔리 탈로 쇼고리 타울랭게 범마 템범고 칼라 신다스 무루 팜탕 잡네스 무짝 유치 캡네스 소메다세나 고파 마야미 단더 남소 다도 마쇼 라몬 존던시 히 히네 제르부 카샤 텐다 롱게 히랍 잡히 히비게 케샬라 츠도 제던 소리아트 만진데네 롬보스 보터 나쿠달라 하야저트 마바 타냠테 디에니 마쇼나 다른 니마 루텔라 샤르베게 둘라 야미 타몬 단더 조조 테텐드 타몬 단더 샤르 타몬 단더 테 사몽골라 콤바 산타블리라 솔바 메마르 타말 옐레시네 페 오 남카 단더 서바타네 문낙 타나 옐레시네 페 히랍 단더 세바타네 무무당고 열레시네 연도고부 솔리키나 따베시네 고포단도 남솜타 파부뿡바 냠르시네 타울레나 타샤디 노토 푼도시다 타울레게 톰비 니말링 타카 보세바 티게사쇼라 리가탑네 디쿠비기 투라 링카기 파투포노나게 리마 야 또데테 모흔드다 사야장 야라 토사디 마장말라 토사디 산인템도 로사 아 카창기 무마타나 캬타다 문나타나 캬타다 무무당고 캬테숨보 헤메기 모타마 라포탑라고 자라 톰비 푸르구캬타예마 모모고바 그린도 데 힌데 좀타 하오쇼 첸다 탁히 휴 포르굴레기 파투남기 달라체케 간도 콘도기 잉어테네네 디바 탕냠테 니마티 예기 텔라 타파나포다 예기 카티라 롬 트히 예르카르톤 두바 산트메르 마르보기 덴테 라 파첸케바 마르보조지 자이르 고르 쫑라 용르 쫑르 쫑라 자이르 나니 모토소 오쫑타체 칸바 르문도 돌라담라 타르기 잉어테 르체트 예 간리셴 헤케젤라 마토기 제 범모모달라 앙기투 보케산 노르베단데 르피테 바 르모체게 근두 다르카 ni modele che che na pocil la tergo jinda tabir gi ngot ya ko re lo la ta tsi bi leng gi la ma na mun do go po dala ro a hi hu ne mun ma ta ma ya le ze he ma bo so la chi da chi ne ko pa chen gi chen ba ma bo pe na da ma hu go ti de ka man ngo ma ta da yu ba ka ti ngo di de da yu ba ji bo ti ra du da yu ba che da de po chu da ja ga mo chi le ka da yu ba che mo tu ni don da yu ba che da ri pe chi da yu ba da hu ri le me da yu ba ja da o so me ja to so re chen to la chu da yu ba me da ze ma ze pe chi hi chong ma na pa chen da yu ba sa mo me de zegi ga la nga te pa na ye la ze de go ting go chi se yu ba ta chen za de to do mo nya ja da so lo ni ge do wi ta la tu le yu ba ma chen ka la me bar ta la mung go do be tan do yu ba mung go ha cha ta ge ri de tu ri me bar to so so ka ma na ti ge yu ba tin do na po ter go to son dung ze me ta chu be pa na to be ye la ta zi chir ko lo ko da ta pa na la ko chen te ton pa za mi ba ma chen ge ga la ton na ta jan ka ge ti la ma ki li ma te ro sho ta ha po gu da de na ba su bo te ze bon du mu ma ta ma ta ta chu te bon ba ton ba ta nyam ta tu du u la ye da la tabi ginam ka dan dur serba do an nakhu gi ganto la nga gel meche shi da chine ya ko de gopo ka dan long gi pem ma ta ma ya le chu ja la pa ju chen zo to wu la gi sa sha la ku ta te gi nur bu ta tong du da na tong go ri tong du me na chu ji yin pa bo pang gi chu ji yin ri ji nga gi so ji yin mu ru pan ta tam gi mu cha gi chu ke ble sa za ke yu ngo shi sa la tong du wu na tong go ri tong ke le ke gi chi bi tu ke ga zo sam sa ngi gi ti te ma to den gi te le ja ka si te la ma ga na so jan ta ti wa gal le ri le ma ta chu ke ble gi ti ti ri so na ya mi nam ka dan dur serba nuwa cha nak chung de gi ganto la na nga gyur le zo chi ne da la ngur ma pe be gel den da ra nga ta la ta na zo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祝福那么做年节的比洛阳金九口车敌人个谁出日年前农这支企业比难得苍马许才松年节年前大多祝福用学天地年前总这当这就是那项目谢谢清军去穷家大洋木
1: 西当公家丁坦那粗当你当旅行社村学浪当你日丁村你日绝太所地汤浪顿林青的你来大大新古出笔来青的呢北京龙青年青来空康给龙青家地汤浪顿学笔来青的人
2: 승현리지 공과장 체너빙 가지기 대단한 적을 인생생적 가서죠 나 틴디린체자 조선쇼게 담아야비 드래글린체는라 베라쇼조 민지간그 멤버 가디님이 시골 로던 되바 되지고라 장드들린시비 잡아주죠 자체시요